하여 사람 도봉인 구하러 왔디. 이놈도 사냥반이 과와 반도 잠부 만글이 원간 거였구이. 목소리 물었도 저요 물었도 아유 까떡은 부디무 바부 수리여 구보로 수말 망고 단딩 잠부 만글이 이끼 말 가능 빠스이 무구이.